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한다 한 동중소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신 후 그 끝에 한 구 더 붙이시기를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7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푹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0: WBS FM
1: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돼 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부모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4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여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채소에는 병원성 대장균, 닭고기에는 캠필로박터균, 육류와 달걀에는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냉장식품은 5도,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세요. 교차 오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특히 생고기나 생닭을 손질한 후에는 조리도구와 싱크대를 즉시 세척해야 안전합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칼과 도마, 조리기구를 더욱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씻기, 보관온도, 구분 사용, 가열하기, 세척과 소독, 손보구가세 기억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2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U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세

사지무구진멸도 무지영무드 미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

아냐 바람일다 주 즉슬 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지난 일주일을 원만히 보내옵고 오늘 원음방송 TV 예배를 맞이하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예외에서도 또다시 다짐하오니 내면을 더욱 키워가는 신앙인, 수행인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은님께 감사하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 챙겨 공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모두 매사 공부심을 잘 챙겨서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대와 희망으로 또 한 주

공부를 시작하며 마음다짐을 하나이다. 모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에 품은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쉼 없는 정성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정성심으로 하루하루 진급하고 영생을 통해 진급해 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부촉품 14장 전서 405쪽에서 407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개미 5월 16일 예외에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 숲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군호를 하매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린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한 때에는 불보살되고 범부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 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서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 하리라. 이와 같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그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유한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에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예외를 보는 것은 마치 장꾼이 장을 보러 온 것과도 같나니 이왕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직견에 따라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황 공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부산 이군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동서양의 성인들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나를 숫자 하나, 일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은 전체의 원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삶은 곧 일원의 삶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 학과에 입학해서 학생 때 아주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일과 원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그 말씀에 저는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일원의 삶이란 일원의 진리와 일치된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바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장자는 재물론에서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나란히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바다의 물이라는 근원으로부터 태어났고 단 한순간도 이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하셨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과 우리의 본성이 삼위일체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한계를 넘는 탐험과 대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탐험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많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오르고 대지의 구석구석을 걷고자 합니다. 바다를 건너고 남극과 북극, 미지의 정글을 탐험합니다. 스위스의 탐험가 사라 마르키스는 2010년부터 13년까지 무려 3년간 2만 킬로미터를 홀로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몽골 고비 사막을 건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지나 호주 아웃백까지 오직 두 발의 의지에 이동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시베리아로부터 영상 50도를 오르내리는 호주 사막까지 자연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와 절대적인 고독을 견뎌낸 경이로운 도보 여행을 한 탐험가였습니다. 과거의 탐험이 지도에 없는 땅을 개척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탐험은 이미 알려진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과연 어디까지 한계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 증명하는 구두자의 여정에 가깝습니다. 또한 생태철학자 존 뮤어가 험난한 대자연을 탐험하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실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님은 청량산을 수없이 오르며 산을 논의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모두 대자연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전주 모악산 정상에 처음 올랐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전주, 완주, 그 산과 들판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드넓은 평야를 굽어보면서 처음으로 후연지기를 느끼면서 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모악산이라는 이름의 뜻, 넉넉한 어머니의 산이라고 알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데 그 산 이름에 따라서 감상도 구도의 심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시절 지리산 천왕봉의 웅장한 운해와 설경 속을 묵묵히 걸으며 이 우주 자연으로부터 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그 벅찬 일체감과 경외심을 배우는 것은 아마 모든 등산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체험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등반의 의미는 등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산에 있다라는 그런 정리된 말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대할 때 내 몸을 아끼듯 경건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나와 일체감을 느끼는 삶의 첫 깨달음이자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8월 법인의 달을 맞이하였으니 교단 초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 창립을 위한 표준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구원하는 회상을 창립하기 위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심 굳은 제자를 표준 제자로 내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지만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럽도다. 우리가 이때에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회상의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가 어렵다며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금주, 금연, 본미저축 그리고 공동추력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특히 단원들에게 간석지를 개척하는 방언일을 시키실 때의 일화는 대승적 세계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단원들이 방언일을 진행할 때 이웃마을 부호 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켜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해버렸습니다.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았고 제자들은 깊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때 대종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신 듯하다.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 규정이 이치의 당연함이어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다.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돈이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때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이런 자연 바른대로 해결되리라.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이런 자연 바른대로 해결되리라. 대종사께서 강조하신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공중을 위한 본의는 나와 너,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대승적 세계관,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화두처럼 생각하게 한 원천의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대종사님의 표준 제자로 내정이 되었다면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대승적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는 정신구현의 다섯 가지 깊은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의 정신실현입니다. 배타적 소유에서 가치의 공유라는 전환적인 사고입니다. 대종사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보다 그 땅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에 주목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갈등 대부분은 배타적 사유 재산권과 이익의 독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 공유 경제나 지식 자원의 오픈소스 운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든 그 자원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빈궁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면 자원의 공유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의 정신 실현입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가로채려는 자는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되어 배척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그 사람도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며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을 했습니다. 진영 논리와 혐오가 팽배한 오늘날 자타 초월의 정신은 갈등 당사자까지 품어안는 진정한 공동체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인류애의 정신 실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비폭력을 보여주십니다. 억울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분노와 복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십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증오로 맞서지 않고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은 킹 목사나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만물을 향한 조건 없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성숙한 휴머니즘이십니다. 넷째는 인류 공헌의 정신 실현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이타적 실천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되어도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라는 대목은 행위의 목적이 나의 공로 인정이 아닌 세상의 발전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위기, 빈곤, 구제 같은 현대의 과제들은 누가 공로를 차지하든 결과나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류 공헌인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로 인권 정신과 실현입니다.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 라는 구절은 민중들의 생존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실천 의지이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식량과 일터라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보장이며 실천적 인권 운동과 직결이 됩니다. 자, 우리의 교화 정책 슬로건은 열린 교당, 열린 교화입니다. 열린 교당은 교당의 담으로 지역 주민과 경계를 짓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 학교, 열린 교회, 열린 성당, 열린 사찰은 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놓지 않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와 다음날 아침이 화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당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작은 물병 하나를 들고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노인 어르신이 아 여기는 물 마실 곳이 없네요. 물 좀 담아가려고 하는데 아 정수기는 저 안에 시원한 물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물병을 받아서 물을 담으면서 더 물병 하나가 더 없나 찾았으나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건너편 공원에 노인 일자리로 오셨는데 근처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를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분이 세 분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사용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우리 교당 법당 안쪽에만 정수기를 둘 것이 아니라 현관에 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은 언제나 누구든지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교당, 열린 교당, 열린 교회의 정책 실현은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수완교당 현관에는 교당 간판이 아닌 다른 현판이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완 행복 공유 공간. 그리고 부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공유 협력 기관입니다. 이 현판을 할 때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교도님들과 함께 이 현판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구장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 교구장님께서는 아, 전국 제1호가 아닌가? 라며 그 의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판식 때는 1년여간의 노력에 대한 공인을 받는 듯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행정관서에서도 공인을 해주는구나,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교당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당, 열린 교화 현장은 문만 열어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년여 동안 지역 주민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당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교당은 지역 주민의 공회당입니다.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정신은 우리 원불교의 정신입니다. 교단 최초로부터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DNA, 그 유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넓은 수완교당의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원불교 교당 현관문을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완교당의 주차장이 마치 우리 교당 교도가 행사가 있어서 꽉 차 있는 것처럼 항상 무료 주차장 만차입니다. 저는 어느 모임이든지 초대를 받고 인사소개를 받습니다. 저는 어느새 지역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행사 홍보물을 교당에도 붙여달라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홍보물을 저희 교당 게시판에 붙입니다. 그들은 저한테 말합니다. 교모님 꼭 오세요. 인사를 합니다. 계속 수없이 날라오는 행사 안내와 초청의 글에 저는 이윽고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교모님이 오신다니 아이 좋아라. 그런 대답을 받을 때는 마치 제가 연인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들과 하나가 되는 삶에서 저는 또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꼭 오세요.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도님께서 오신다니 아이 좋아라. 우리 교도님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판식이 있었던 그 다음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분이 직접 만든 솥대를 선물로 주셨을 때 저는 아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솥대라고 하는 그 새는 인간의 소망을 하늘에 전하는 영적 매개체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솥대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교당을 내 집처럼 들랑달랑 하시는 지역 주민과 이제 한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은 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웃으면서 저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시대적 삶을 반영하자는 것이 그 근본이자 증거를 해내는 역할입니다.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인의 상이 무엇인가? 또 공동체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정하신 표준 제자는 내면의 순수성과 이타적 희생이라는 수직적이고 이상적인 잣대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사회의 표준인간은 관계 속에서 효율성과 합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이 종교적 표준 제자와 현대사회의 표준인을 융합한다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인의 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판단을 유보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경청자이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무조건적 사랑과 수용의 현대적 실천 형태는 바로 경청입니다. 나서는 대신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는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새로운 표준인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의 이면에 숨은 의도와 상처까지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내면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의 실천가입니다. 성과주의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구도자와 같은 단단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표준인은 역경과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마음 공부를 통해 삶의 지혜를 축적하고 일상의 작은 것, 자연, 이웃과의 만남 등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내면의 안정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갈등을 조율하고 성장을 돕는 공동체의 조력자입니다. 종교적 제자가 교리를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듯이 현대의 표준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타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표준인은 합리성이라는 현대적 외투 속에 자기 비움과 이타성이라는 종교적 심장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며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삶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와 수행, 즉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러한 교리에 바탕한 일체 만물의 진리와 자타초월의 대승적 가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증해낼 수 있을까요? 6조 해능대사는 불법은 세간 현실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일체감은 절에 모셔진 금불상, 동불상 앞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석가모니 불상 대신에 일원상을 모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일원상은 곧 청정법신불이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모두 법신불의 화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내 곁에 가족, 그리고 묵묵히 내 몫을 다하는 동료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부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곳곳이 부처라는 처처불상이며 일상의 모든 행위에 정성을 다하는 사사불공입니다. 저는 일체감을 실천하는 세 가지 마음가짐과 네 단계의 경계 다스림이 정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허공과 대지를 닮은 세 가지 마음가짐과 선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걷고 멈추고 감사하자입니다. 걷자, 대지의 마음으로 수용함, 걷는 선입니다. 차별 없이 생명을 길러내는 땅을 닮아서 복잡한 분별심이 일어날 때에 땅의 감촉과 호흡에 집중하며 자연 속을 걸어봅시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수용력이 넓어집니다. 멈추자! 허공의 마음으로 비워냄, 경청의 선입니다. 허공이 덩 비어 새가 날아가듯이, 구름을 수용하듯이 대화할 때나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침묵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은 최고의 불공입니다. 감사하자! 만물일체의 감사함, 그것은 일심의 선입니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자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잡념을 털어내고 오직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일심의 태도가 보은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갈등, 경계와 마주합니다.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다음에 경계 다스리기 네 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단계는 멈춤과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 마음에 경계가 왔구나 하고 찰나의 멈춤을 선언합니다. 2단계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온전히 듣기입니다.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귀를 기울여 나의 아상을 허뭅니다. 3단계는 공간과 호흡의 전환입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복잡하게 엉킨 경계를 시원한 허공에 흩어냅니다. 4단계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입니다. 평상심을 되찾은 뒤에 진리와 은혜에 부합하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네 가지 큰 은혜와 본을 실천하는 완성하는 삶이란 오늘 설교 제목과 말씀과 같이 만물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핵심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네 가지 절대적인 사은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었고 사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거듭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은, 즉 대자연의 조건 없는 바탕과 생명력에 감사하며 천지의 도를 깨달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깨닫고 기재합니다. 부모는 조건 없는 사랑과 육신의 양육에 감사하며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우리가 사회에 유익한 인재가 되는 그 실천의 길, 그것을 적습니다. 동포는 상호부전적인 사회적 노동과 협력에 감사하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자리 이탈을 실천하는 행동강령을 실천하면서 적습니다. 법률은 사회와 우주의 평화를 돕는 질서에 감사하며 도의와 규범을 준수하고 바른 정의를 실천하는 사례를 적어봅니다. 사은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 주변의 평범한 일상과 이웃들이 모두 나를 살리는 거대한 은혜의 원천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가 있을 때 분쟁을 일으킨 이조차 은혜의 일원으로 포용했던 대종사의 심경처럼 우리는 삶에서 갈등과 원망이 생길 때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내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만물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증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WBS FM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요구 조건만 많으므로 빚만 더 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으므로 복이 늘 넉넉하나니라.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도는 주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로 평천하에 이르게 하려 하였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하여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니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의 길이요 평천하의 도는 도치 덕치의 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WS1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0: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에 먼저 주의할 바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들이올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팩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4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살다 보니 갈 길을 잃어버렸네. 벌고 돌아 돌아보니

아,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음방송 힙곡 2시.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박재권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서원 일심과 청정 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발언함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경북 울진 산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기,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며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내 지역에 태풍 예보가 발표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태풍의 이동 경로와 도달 시간을 확인합니다. 비바람이 시작되기 전 화분, 자전거, 캠핑 의자처럼 밖에 둔 물건은 실내로 들이고 간판과 배너 등 옥외 설치물은 고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빗물바지와 배수로에 낙엽과 쓰레기를 미리 치우고 옹벽이나 축대에 금이 가 있거나 물이 새어 나오면 가까이 가지 말고 신고하세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합니다. X자 테이프나 신문지만으로는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막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건전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고 단수에 대비해 생활용수와 식수도 미리 확보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세계의 사업을 하는 이는 각국 사람을 고루 생각해주고 세세생생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JS.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사백이 호흡인지 불 꺼졌네 온몸이 터널 같아 허전해 밤은 낮을 걷어내고 비가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내 눈가 젖었네 똑똑 넌 여기 없는 것 같아 조심스레 현관문 열고 들어간 다음 안쪽에서 문을 잠그네 철컥 너를 떠나보내는 소리 철컥 네가 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your little head. I know too soon that all be free.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원기 2년 7월에 대종사께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실지 먼저 8인으로 8방의 단원만 정하시고 중앙위는 임시로 대리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는 맞아드릴 사람이 있나니라 하시고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정산종사를 맞아 중앙위를 맡기시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 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점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색 액즉시

사지무구진멸도 무지영무드 미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

사음일 타고 두간욕 따라 삼약삼불이 고지반야 바라음일따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지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반야 바라음일따주 즉슬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지난 일주일을 원만히 보내옵고 오늘 원음방송 TV 예배를 맞이하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예외에서도 또다시 다짐하오니 내면을 더욱 키워가는 신앙인, 수행인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은님께 감사하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 챙겨 공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모두 매사 공부심을 잘 챙겨서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대와 희망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며 마음 다짐을 하나이다. 모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에 품은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쉼 없는 정성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정성심으로 하루하루 진급하고 영생을 통해 진급해 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부촉품 14장 전서 405쪽에서 407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개미 5월 16일 예외에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 숲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군호를 하매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린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그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유한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예외를 보는 것은 마치 장군이 장을 보러 온 것과도 같나니 이왕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직견에 따라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황 공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이리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부산 이군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동서양의 성인들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나를 숫자 하나, 일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은 전체의 원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삶은 곧 일원의 삶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 학과에 입학해서 학생 때 아주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일과 원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그 말씀에 저는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일원의 삶이란 일원의 진리와 일치된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바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장자는 재물론에서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나란히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바다의 물이라는 근원으로부터 태어났고 단 한순간도 이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하셨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과 우리의 본성이 삼위일체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한계를 넘는 탐험과 대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탐험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많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오르고 대지의 구석구석을 걷고자 합니다. 바다를 건너고 남극과 북극, 미지의 정글을 탐험합니다. 스위스의 탐험가 사라 마르키스는 2010년부터 13년까지 무려 3년간 2만 킬로미터를 홀로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몽골 고비 사막을 건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지나 호주 아웃백까지 오직 두 발의 의지에 이동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시베리아로부터 영상 50도를 오르내리는 호주 사막까지 자연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와 절대적인 고독을 견뎌낸 경이로운 도보 여행을 한 탐험가였습니다. 과거의 탐험이 지도에 없는 땅을 개척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탐험은 이미 알려진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과연 어디까지 한계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 증명하는 구두자의 여정에 가깝습니다. 또한 생태철학자 존 뮤어가 험난한 대자연을 탐험하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실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님은 청량산을 수없이 오르며 산을 논의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모두 대자연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전주 모악산 정상에 처음 올랐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전주, 완주, 그 산과 들판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드넓은 평야를 굽어보면서 처음으로 후연지기를 느끼면서 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모악산이라는 이름의 뜻, 넉넉한 어머니의 산이라고 알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데 그 산 이름에 따라서 감상도 구도의 심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시절 지리산 천왕봉의 웅장한 운해와 설경 속을 묵묵히 걸으며 이 우주 자연으로부터 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그 벅찬 일체감과 경외심을 배우는 것은 아마 모든 등산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체험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등반의 의미는 등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산에 있다라는 그런 정리된 말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대할 때 내 몸을 아끼듯 경건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나와 일체감을 느끼는 삶의 첫 깨달음이자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8월 법인의 달을 맞이하였으니 교단 초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 창립을 위한 표준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구원하는 회상을 창립하기 위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심 굳은 제자를 표준 제자로 내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어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지만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럽도다. 우리가 이때에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회상의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가 어렵다며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금주, 금연, 본미저축 그리고 공동추력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특히 단원들에게 간석지를 개척하는 방언일을 시키실 때의 일화는 대승적 세계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단원들이 방언일을 진행할 때 이웃마을 부호 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켜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해버렸습니다.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았고 제자들은 깊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때 대종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신 듯하다.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 규정이 이치의 당연함이어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다.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돈이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때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이런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이런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대종사께서 강조하신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공중을 위한 본의는 나와 너,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대승적 세계관,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화두처럼 생각하게 한 원천의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대종사님의 표준 제자로 내정이 되었다면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대승적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는 정신구현의 다섯 가지 깊은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의 정신실현입니다. 배타적 소유에서 가치의 공유라는 전환적인 사고입니다. 대종사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보다 그 땅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에 주목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갈등 대부분은 배타적 사유 재산권과 이익의 독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 공유 경제나 지식 자원의 오픈소스 운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든 그 자원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빈궁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면 자원의 공유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의 정신 실현입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가로채려는 자는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되어 배척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그 사람도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며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을 했습니다. 진영 논리와 혐오가 팽배한 오늘날 자타 초월의 정신은 갈등 당사자까지 품어안는 진정한 공동체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인류애의 정신 실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비폭력을 보여주십니다. 억울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분노와 복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십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증오로 맞서지 않고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은 킹 목사나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만물을 향한 조건 없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성숙한 휴머니즘이십니다. 넷째는 인류 공헌의 정신 실현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이타적 실천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되어도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라는 대목은 행위의 목적이 나의 공로 인정이 아닌 세상의 발전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위기, 빈곤, 구제 같은 현대의 과제들은 누가 공로를 차지하든 결과나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류 공헌이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로 인권 정신과 실현입니다.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 라는 구절은 민중들의 생존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실천 의지이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식량과 일탈하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보장이며 실천적 인권 운동과 직결이 됩니다. 자, 우리의 교화 정책 슬로건은 열린 교당, 열린 교화입니다. 열린 교당은 교당의 담으로 지역 주민과 경계를 짓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 학교, 열린 교회, 열린 성당, 열린 사찰은 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놓지 않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와 다음 날 아침이 화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당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작은 물병 하나를 들고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노인 어르신이 아 여기는 물 마실 곳이 없네요. 물 좀 담아가려고 하는데 아 정수기는 저 안에 시원한 물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물병을 받아서 물을 담으면서 더 물병 하나가 더 없나 찾았으나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건너편 공원에 노인 일자리로 오셨는데 근처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를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분이 세 분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사용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우리 교당 법당 안쪽에만 정수기를 둘 것이 아니라 현관에 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은 언제나 누구든지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교당, 열린 교당, 열린 교회의 정책 실현은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수완교당 현관에는 교당 간판이 아닌 다른 현판이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완 행복 공유 공간. 그리고 부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공유 협력 기관입니다. 이 현판을 할 때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교도님들과 함께 이 현판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구장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 교구장님께서는 아, 전국 제1호가 아닌가? 라며 그 의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판식 때는 1년여간의 노력에 대한 공의를 받는 듯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행정관서에서도 공인을 해주는구나,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교당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당, 열린 교화 현장은 문만 열어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년여 동안 지역주민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당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교당은 지역주민의 공회당입니다. 지역주민의 공공시설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정신은 우리 원불교의 정신입니다. 교단 최초로부터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DNA, 그 유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넓은 수완교당의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원불교 교당 현관문을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완교당의 주차장이 마치 우리 교당 교도가 행사가 있어서 꽉 차 있는 것처럼 항상 무료 주차장 만차입니다. 저는 어느 모임이든지 초대를 받고 인사소개를 받습니다. 저는 어느새 지역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행사 홍보물을 교당에도 붙여달라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홍보물을 저희 교당 게시판에 붙입니다. 그들은 저한테 말합니다. 교모님 꼭 오세요. 인사를 합니다. 계속 수없이 날라오는 행사 안내와 초청의 글에 저는 이윽고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교무님이 오신다니 아이 좋아라. 그런 대답을 받을 때는 마치 제가 연인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들과 하나가 되는 삶에서 저는 또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꼭 오세요.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도님께서 오신다니 아이 좋아라. 우리 교도님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판식이 있었던 그 다음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분이 직접 만든 솥대를 선물로 주셨을 때 저는 아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솥대라고 하는 그 새는 인간의 소망을 하늘에 전하는 영적 매개체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솥대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교당을 내 집처럼 들랑달랑 하시는 지역 주민과 이제 한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은 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웃으면서 저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시대적 삶을 반영하자는 것이 그 근본이자 증거를 해내는 역할입니다.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인의 상이 무엇인가? 또 공동체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정하신 표준 제자는 내면의 순수성과 이타적 희생이라는 수직적이고 이상적인 잣대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사회의 표준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효율성과 합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이 종교적 표준 제자와 현대사회의 표준인을 융합한다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인의 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판단을 유보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경청자이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무조건적 사랑과 수용의 현대적 실천 형태는 바로 경청입니다. 나서는 대신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는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새로운 표준인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의 이면에 숨은 의도와 상처까지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내면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의 실천가입니다. 성과주의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구도자와 같은 단단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표준인은 역경과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마음 공부를 통해 삶의 지혜를 축적하고 일상의 작은 것, 자연, 이웃과의 만남 등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내면의 안정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갈등을 조율하고 성장을 돕는 공동체의 조력자입니다. 종교적 제자가 교리를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듯이 현대의 표준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권유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타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표준인은 합리성이라는 현대적 외투 속에 자기 비음과 이타성이라는 종교적 심장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며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삶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와 수행, 즉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러한 교리에 바탕한 일체 만물의 진리와 자타초월의 대승적 가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증해낼 수 있을까요? 6조 해능대사는 불법은 세간 현실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일체감은 절에 모셔진 금불상, 동불상 앞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석가모니 불상 대신에 일원상을 모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일원상은 곧 청정법신불이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모두 법신불의 화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내 곁에 가족, 그리고 묵묵히 내 몫을 다하는 동료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부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곳곳이 부처라는 처처불상이며 일상의 모든 행위에 정성을 다하는 사사불공입니다. 저는 일체감을 실천하는 세 가지 마음가짐과 네 단계의 경계 다스림이 정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허공과 대지를 닮은 세 가지 마음가짐과 선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걷고 멈추고 감사하자입니다. 걷자, 대지의 마음으로 수용함, 걷는 선입니다. 차별 없이 생명을 길러내는 땅을 닮아서 복잡한 분별심이 일어날 때에 땅의 감촉과 호흡에 집중하며 자연 속을 걸어봅시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수용력이 넓어집니다. 멈추자! 허공의 마음으로 비워냄, 경청의 선입니다. 허공이 덩 비어 새가 날아가듯이, 구름을 수용하듯이 대화할 때나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침묵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은 최고의 불공입니다. 감사하자! 만물일체의 감사함, 그것은 일심의 선입니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자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잡념을 털어내고 오직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일심의 태도가 보은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갈등, 경계와 마주합니다.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다음에 경계 다스리기 네 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단계는 멈춤과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 마음에 경계가 왔구나 하고 찰나의 멈춤을 선언합니다. 2단계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온전히 듣기입니다.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귀를 기울여 나의 아상을 허뭅니다. 3단계는 공간과 호흡의 전환입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복잡하게 엉킨 경계를 시원한 허공에 흩어냅니다. 4단계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입니다. 평상심을 되찾은 뒤에 진리와 은혜에 부합하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네 가지 큰 은혜와 본을 실천하는 완성하는 삶이란 오늘 설교 제목과 말씀과 같이 만물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핵심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네 가지 절대적인 사은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었고 사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거듭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은, 즉 대자연의 조건 없는 바탕과 생명력에 감사하며 천지의 도를 깨달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깨닫고 기재합니다. 부모온 조건 없는 사랑과 육신의 양육에 감사하며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우리가 사회에 유익한 인재가 되는 그 실천의 길, 그것을 적습니다. 동포원 상호부전적인 사회적 노동과 협력에 감사하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자리 이탈을 실천하는 행동강령을 실천하면서 적습니다. 법률은 사회와 우주의 평화를 돕는 질서에 감사하며 도의와 규범을 준수하고 바른 정의를 실천하는 사례를 적어봅니다. 사은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 주변의 평범한 일상과 이웃들이 모두 나를 살리는 거대한 은혜의 원천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가 있을 때 분쟁을 일으킨 이조차 은혜의 일원으로 포용했던 대종사의 심경처럼 우리는 삶에서 갈등과 원망이 생길 때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내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만물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정과 의리가 도덕의 근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어기는 사람과 자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T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내가 한번 보던 당신 믿어줘서 고마워 참아줘서 고마워

0: 대산종사 넝쿨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이보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많은 사람이 복은 적기 쉬우니 잘 조절해야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모든 일이 사양으로 이루어지고 억지로는 아니 되며 자기 양심 가진 대로 대우받게 되고 거짓으로는 대우받지 못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축편 2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경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3: WBS FM.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1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그대가 증예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열 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출퇴근을 할 때 좀 한산해진 도로를 보면, 그리고 중앙총부 식당이 붐비지 않는 걸 보면 여전히 휴가철이구나 싶습니다. 원불교 여름 선방도 서서히 마무리될 즈음인데요. 이 여름 조금 더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보셨을까요? 계절의 흐름 안에서 일상의 수행을 부지런히 이어가는 분들과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 듯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1편 신성 19 근본을 잃지 말라. 근본을 잃지 말라. 현재 자기가 맡은 직장에서 공부와 사업이 많이 성취되어 대중으로부터 환영과 신망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여 자기 능력과 소환을 앞세워 교만하고 자만하기가 쉬운데 이는 근본을 잃은 사람이며 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을 여시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적공을 들이셨고 회상 창립 이후 정산종사님을 비롯한 구인 선지님들과 또 여러 선배님들이 초창부터 혈성에 적공을 들인 그 힘이 오늘에 미쳐 그렇게 되는 것이니 근본을 항상 잊지 말라. 물론 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 더욱 발전은 하였지만 항상 조종과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도 석가불에게 연원하셨고 공자님이 조술요순 헌장 문무하셨음은 주공을 연원하신 것이다.

근본을 잃지 말고 돌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듣고 계십니다. 일리아 그린골츠의 바이올린, 이리나 류미나의 피아노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에 민감한 분들 계실 겁니다. 길을 갈 때 늘 가던 길로만 가야 하고 늘 마시던 음료만 또 마셔야 되고 주변을 꼭 정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예민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늘 해오던 행동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청소를 하지 않는 거죠. 강박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끔은 청개구리가 되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장 염불법.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수녁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염불의 문구인 나무아미 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기이한다는 뜻인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 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 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수녁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주하되 염불 규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 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 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뇨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뇨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3장 연불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4장 연불좌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 또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 하고 심전을 개발하는 것을 양성과 솔성이라 하나니 이 심전의 공부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 다 같이 천직으로 삼으신 것이요 이 세상을 선도하는 데에도 또한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강령을 정하고 그를 실습하기 위하여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나니 수양은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요 연구는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방식을 알리고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요 취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폐농을 하지 않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니라.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전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 그러므로 이 앞으로는 천하의 인심이 자연히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원할 때에는 그 전문가인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며 그 중에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더욱 한량없는 존대를 받을 것이니 그대들은 이때 한 번 더 결심하여 이 심전 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되어볼지어다. 61.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 선 중에 많은 말을 하였는데 오늘도 말을 하게 되니 혹 싫은 생각이 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은 도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말을 하여 주어야 자연히 모든 사리가 밝아져서 실행까지 하게 되는 연고라.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성현들도 모든 초학자들을 교화 지도하실 때에는 먼저 일과 이치 간에 알리는 데 노력하시고 그에 따라 차차 실행을 하도록 추진하셨나니 한두 선 난 후에 지행이 바로 골라맞지 못한다 하여 그것에 초조하고 답답하지도 말 것이며 또는 그러한 사람을 비웃거나 책망하지도 말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한 번 들은 법을 듣고 또 듣는다 하여 거기에 쉬운 생각을 내지도 말며 아는 그대로 바로 실행이 다 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도 말고 듣고 또 들으며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전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리라. 62.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원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원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오직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63. 김대거 엿줍기를 법강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 된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둘은 북이 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이 밖에도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

오늘 대성경 법문은 수행품 60장에서 6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7장 법호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9 말씀하시기를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자만자족하는 사람이니라. 그대들은 더 한층 수도와 봉공에 알뜰하여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에 상이 없어야 참으로 진급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여섯 가지 법이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 없이 향상하여 무상 진급으로 불태전할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되나니라. 40. 말씀하시기를 음양

없나니라. 41. 말씀하시기를 인과의 관계를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 반수의 인과 등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나니라. 상생의 인과는 선인 선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생으로 순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돕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는 좋은 인과 관계요. 상극의 인과는 악인 악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극으로 역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대립되어 여러모로 미워하고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인과 관계요. 순수의 인과는 자신이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서원 등을 세우고 정진하여 좋은 뜻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등 순하게 받게 되는 인과법이요. 반수의 인과는 마음에 교만심이 많아서 남을 무시하고 천한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도리어 자기가 천한 과보에 떨어지는 등 마음과는 반대로 받게 되는 인과법이니라. 42.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에 도장 찍나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곧 진리니라.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법망을 면할 수도 혹 있으나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되는지라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나니라. 43.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은 대로 허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44.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의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의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타는 말라. 45.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의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처음 못자리 하여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나니라. 46. 말씀하시기를 사람 사람이 전생일과 내생일이 궁금할 것이나

이것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니 부처님께서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바요. 내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 바라 하신 말씀이 큰 명언이시니라. 자기가 잘 지었으면 금생에 잘 받을 것이요, 잘못 받으면 전생에 잘못 지은 것이라. 아는 이는 더 잘 짓기에 노력하고 모르는 이는 한탄만 할 따름이니라. 47.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법계는 무용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원리편 39장에서 4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희진의 노래 몸과 입과 마음으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5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가장 큰 산도 흙과 돌이 쌓인 것이요 4대 성인도 적공을 통하여 대공심과 대공심을 이룬 것이니 시방을 다 좋게 해주고도 남는 마음이 크게 공변된 마음이니라. 크게 텅 빈 마음에서 도력이 나오고 크게 공변된 마음에서 덕력이 나오나니 도력은 삼대력이 뭉쳐서 된 힘이요 덕력은 자비와 희사가 뭉쳐서 된 힘이니라.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방도 빈방이라야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살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텅 비어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만물을 다 포용하는 허공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나 성인의 마음은 이 허공까지 다 포용함으로 더욱 크다 할 수 있나니 성인의 위대한 점은 허공의 주인이 되어 대자 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심이니라. 54. 대산종사 병 중에 있는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난정으로 일체를 해탈하되 관공, 양공, 행공을 표준 잡고 공부해야 할 것이니 관공은 유아무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생과 사도 없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요. 양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기르는 것이요. 행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드러내 상 없는 마음으로 덕을 베푸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머님께서 열반하실 무렵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음양 없는 땅 한 조각, 메아리 없는 한 골짜기에 대해 나에게 세 차례나 물으셨으나 대종사께서 성리는 함부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므로 그 의심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나니 이 성리의 자리를 알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생사인과를 자유하고 중생의 껍질을 벗을 수 있느니라. 56. 학인이 여쭙기를 저는 공부가 잘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산종사 물으시기를 내가 얼마나 공부하였느냐? 답하기를 1년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해보라. 1년 한 것이 100년 한 것과 같은 사람도 혹 있으나 급하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먼 길을 못 가나니 죽기로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힘이 쌓이게 되느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유무념 대조 공부는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대조 건수를 찾아야 하나니 자기와 먼 공부 표준을 잡거나 무관한 일을 건수로 잡으면 실속 없는 공부가 되기 쉬우니라. 유무념 대조를 오래오래 계속하다 보면 마음에 큰 중심이 잡혀 공부 표준이 서고 감각 감상이 수없이 일어나 일기 기재할 것이 많아지며 심신작용 간 시비 이해 밝고 바른 마음이 길들여져서 삼라만상이 나에게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중심이 잡혀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평안함과 고요함이 그대로 일관되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적공편 52장에서 57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85장 우리는 한가족이었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대종경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의품 27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교의품 이제 27장의 그 이제 내용입니다. 그 요 27장의 내용에서 이제 지금 그 이니화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제 그 이제 등장을 지금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종경에서 그 제가 교도로서 이렇게 이제 이분 그 이렇게 대종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분이 지금 처음입니다. 전부 다 이제 그 전부 출신했던 분들 앞에 쭉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등장을 이제 대종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이니화 이 교도님이 이제 그 대종경에서 제일 최초로 이제 제가 교도로서 일반 교도로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지금 하는데요. 그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참 본명도 참 좋죠. 이제 어려워요. 어지린자 오르린자니까 이니 화는 빛날화자입니까? 예, 바람이요. 인의화 그렇게 이제 본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받으신 분이 이제. 지금 제가 교도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이 등장을 지금 하십니다. 이분은요, 1897년에 탄생하세요. 1897년. 1897년에 이제 나셔가지고 열반을 이제 언제 그 하시는가 하면 1963년. 전에 열반을 하시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일생을 그 살으신 분이 이제 이 인의화 이렇게 이제 근데 여자분이시죠. 그래서 보포를 열은 어떻게 보면 대타원인 보포도 좋죠. 대타원 예. 대타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포를 이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어디 출신이신가 하면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세요. 전주요. 그게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익산에서 가깝잖아요. 이제 전주 그에서 그 이제 1897년에 이제 그 탄생을 하시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자녀도 다 이제 가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상 생활을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제 원불교의 그 우리 그 교단과 그 인연이 되는 해가 몇 세에 하는가 하면요. 참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저 이런 분도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이제 대단해. 근데 57세. 57세요. 나이 많으시죠? 57세에 이제 그 원불교와 인연이 되는 거예요. 법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속 인연에서만 이렇게 이제 가정 이루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그 살으시고 이제 하는 그런 분인데 57세면 상당히 늦잖아요. 이 늦은 나이에 원불교에 사는데 누구의 연언이 누군가 하면 최수인하라고 최수인하 최수인하라고 하는 이제 그 그러니까 교도였겠죠. 그 당시에요. 전주에 있는 교도였겠죠. 이제 이 최수인하라고 하는 이 교도를 통해 가지고 이 최수인하로부터 전해 들으는 거예요. 이제 전주에 있으니까요. 그 이제 전해 들어요. 어떻게 이제 전해 듣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 우리 이제 대종사님께서 최수인하 이거는 이제 지금 교도가 되셨으니까
법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문을 들은 법문을 이제 처음 이그 인이야도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겠죠? 전주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소태산 대종사가 이런 분이 익산에 계시는데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 법문의 내용의 말씀을 그이 얘기를 말입니다. 이 지금 저 최수인이나 이 교도가 말이죠. 그저 인이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냥 전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직접 봤던 것도 아니에요. 쫙 전해 듣고는 언제 어떻게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래서 잘 어떻게 이제 그렇게 그 지금 그런 법문을 이렇게 이제 받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법문도 직접 받들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건너서 받들었죠? 아 이게 내가 오늘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가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도 안 하죠? 잊어버려요. 아이고 하도 안 하고 또 제가 해도 제가 한말 그대로를 다 전할 수 있습니까? 다못 주잖아요. 못 주잖아요. 뭐 전하잖아요. 어이, 그러는데, 태종사님 법문 말씀을 받들고는요, 마음이 말했는데, 뭐, 감동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굉장히 심신이 쇠락해지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인연 아니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최수인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그리고 또, 가정생활하고, 57세가 되도록 가정생활했으면 인생의 그 중반기를 다 지금 세상에서 그냥 살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느낀 고통들이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전에 들은 법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말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러게 이제 그러니까 그해 그게 57세 된 7월 6일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전주에서 익산으로 옵니다. 익산을 와 가지고는 대종사님을 가서 뵙는 거예요. 와서 이제 처음 이제 뵙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딱 이제 뵙는데 총부를 찾아와서 이제 대종사님을 뵙는데 딱 만나는 순간 어떤 그 생각이 이분이 이제 드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그리던 부모님을 뵙는 것 같, 만나는 것 같아. 부모님을 뵙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탁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는요, 그냥 환심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전생 인연 아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전생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인연, 인연 작복,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연 작복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생 인연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대지를 이렇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말이죠. 환희심이 딱 솟아나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을 처음 뵙는 그 순간 마음에 환희심이 딱 솟아나면서 이게 뭔가 하면요. 문득 말이죠. 이제 솟아나면서 그냥 마음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상쾌해지고 쇠락해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종사님을 처음 뵙고 그런 마음이 이제 딱 생겨났는데 그 뒤에 이분이 지금 이제 대종경 말씀대로 말이죠. 이 인희화가 이제 지금 큰 발심이 났다고 지금 그 대종경 안 그랬습니까? 큰 발심이 나가지고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거는 지금 예외에 참석한다,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상을 주는 대신에 인이와에게 내가 이 시간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요, 뭐 지금 물건으로 상 주는 것보다는요, 선언 내에서 출석하셔갖고 뭐 한마디 하는 것이 그 경영 아닙니까? 그 상을, 이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인이와에게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물을 말 있으면 물어봐라.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그 영광을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차지를 이제 하시는데, 그 뒤에 이분이 말이죠. 수행정진과 적공을 이 지금 대종경에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내용대로 말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그게 이제 하셨던지. 그게 이게 전생 석관 아니면 안 됩니다. 뭘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영통을 해버려요. 영통. 영통이 뭡니까? 정신이 터져버렸어요. 예, 영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전생, 후생. 이게 지금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천안이 열리는 것이거든. 천안,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영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열리니까 전생에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고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상황만 대종사를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느 스승님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한 거면 정산 종부사님. 정산 우리 지금 뭐 지금 저 성비명도 하고 지금 저 원각과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른에 대한 말씀 제가 다 드렸죠. 이분과 굉장히 친밀해져 버렸어요. 친밀해져 가지고 그래서 영통을 한 것을 서로는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해지는 그런 어떤 심통 교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우 관계가 딱 형성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교도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걸 착착착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정산종사님 아시는 거하고 또 똑같아. 서로 다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 하나 만났다 그러면은요, 왔다죠. 왔다 아닙니까? 저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이제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두 어른이요. 그러면서요, 앞으로 회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그 의견을 말이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랬죠. 영업하는 것도 이제 영업을, 뭔 영업을 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해갖고, 57세에 지금 대종사님 뵀잖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해버려요.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뭐 하는가 하면, 익산역 있잖아요, 지금. 그 익산역에서 뭔가 하면 전주여관이라고 하는 숙박업을 해요. 전주여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숙박업을 하거든요. 그 숙박업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 지금 대종경 나왔죠? 앞에요.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외 출석한다, 선언에 온다, 발심이 전에 나갔고 하니 이 시간을 내가 이니와에게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전주 여관을 하자면, 여관 숙박업을 하자면은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하겠죠, 물론. 하고는요, 돈을 벌어요. 벌면서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말이죠. 열 다니니까 이제 이 지금 이장이 그렇게 지금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여관 숙박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와서 열심히 이제 그걸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교단과 세상의 그 미래와 장래에 대한 예언들을 쏟아내는 거요. 이제 영통을 해가지고 쏟아내니까는 그것을 정산종사님이 탁탁탁탁탁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요, 옆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쏟아내지.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 쏟아내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 이제 돈도 이제 법니다.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세요. 익산 시에 이제 여관을 운영했잖아요. 그 여관을 운영을 하니까 그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1050평, 1050평이에요. 1050평. 동산동.
등산동에 1,050평을 매입을 해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난주에 비해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곤 하지만 이번 주 역시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와 폭염에 시달릴 거라고 하죠. 또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가 온 것 말고는 비 소식이 없어서 남부지방의 가뭄은 더 심해질 거라는데요. 이럴 때 시원한 소나기 한 줄기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산이 없어도 몸을 피할 지붕만 있다면 잠시 잠깐 그 시간을 아주 멍하니 즐기고 싶어지는데요. 언제라도 다 좋으니까요. 가뭄 속 단비 같은 그 순간이 꼭 찾아오길 바라면서 8월 10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이클립스의 소나기 전해드렸어요. 그래도 기운이 좀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바람결이 그 뭐랄까 후끈한 찜통 같은 그 바람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근데 기운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더위가 완전히 가시는 건 당연히 아니었네요. 이번 주도 여전히 덥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 느껴지는데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순간들 진짜로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꼭 그런 순간들이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2부에는 여러분이 요청하신 세 곡의 노래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2부에 바로 배송해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샤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0718님께서 주말 지나고는 그래도 제법 선선해졌네요.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닐 만해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저희 집은 에어컨 가동을 멈췄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그동안에 지난주에는 내내 진짜 와 도저히 에어컨을 끌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후끈한 날들이었는데 주말 동안에는 그래도 양쪽에 바람이 싹 통하면 괜찮더라고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견딜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에게도 휴식을 주자 해서 에어컨 가동을 멈췄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5608님 이왕 비가 온다면 시원한 소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구장창 내리는 비보다는 집중해서 팍 오는 게 낫죠 라고. 그쵸, 소나기가 약간 내릴 때도 시원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문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1583 뒷번호 쓰시는 분이 연아 씨 말이 맞아요. 밭에 물 주고 잠시 쉬는 중이네요. 다 말라 죽고 있어요. 그나마 바람이라도 불어서 물 주기가 좀 낫습니다. 부산에도 비가 내리길 바라보며 존박에 이상한 사람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에도 꼭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포터블 그루브나인의 아멜리에 그리고 서영은의 플립스랑 두 곡 듣고 올게요.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이어서 서영은의 플립사랑 두 곡 듣고 왔고요. 7시 18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수빈 여원이 아빠님께서 제발 남부지방에 비 좀 유유. 주말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에 오늘부터는 가뭄대책 특별 비상근무 유유.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기분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남부지방은 진짜 비가 당장이라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4298님, 대구는 어제 비가 오긴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도 비님이 오시니 반겨줘야겠죠?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을 때 비가 내려주면 얼마나 환영받겠어요. 환영받는 곳으로 비구름아! 몰려가다오. 오늘 좀 목마른 것들이 좀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뉴진스의 디토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4298님이 골라주신 노래 들을게요. 뉴진스예요. 디토.

뉴진스의 디토, 온앤오프의 여름 속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1부 끝곡이고요.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FM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첫 곡은 1583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골라주신 존박의 이상한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는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3곡 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웅이 아버지님께서 1일부터 휴가를 했다가 출근하는데 월급날이라서 그런가 왠지 날로 먹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 지난 5일에 올해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잠실 야구장에 갔는데 천안휴게소에서 폭염으로 취소돼 버려서 급하게 3자에 입장해서 인천구장 경기 관람하고요. 수원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놀이공원 갔다가 왔네요. 잠실구장은 25일 아니면 자녀 경기로 다시 가야 할 하. 아이고, 큰 결심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맞아요. 그때 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초유의 사태라고 막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야구 경기가 취소가 됐었죠. 그래요, 웅이 아버지님. 그렇군요. 잠실구장 25일 아니면 자녀 경기로 다시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또 알려주세요. 7534님은 저 오늘도 출석 출근 중에 듣고 있어요. 곧 일하러 가서도 쭉 들을게요. 어제 창문 열고 자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 워낙 더웠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도 그렇게 낮은 온도는 아니었는데도 야 살만하다 훨씬 서늘해졌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WV 피처링 선우정아 7도 전해드리고 오늘 준비한 신청곡도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047 고객님께서 기온이 5도 정도만 낮아져도 와 진짜 살만하네요. 열대야가 없어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을까지 가보자고! 라며 보내주신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김종국 SG워너비 바람만 바람만, 유진의 윈디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047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곡의 짜염. 오늘은 8047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마이걸 윈디데이, 김종국 SG워너비의 바람만 바람만, 유진 윈디까지 함께했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이에요. 매드클라운 피처링 초단 그랬구나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 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점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합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2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장범준 노래방에서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3부에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의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저희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백두경님이요. 연아씨 시원하게 부는 바람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욕본다, 뜨거운 불 앞에서 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응원 덕분에 잘 버티면서 일하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여름에는 무엇보다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고생해주신 덕분에 또 백두경님이 해주신 음식 먹고 막 기운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신나게 또 하루를 버티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화정님이 연아님 하트. 신기하게도 절기상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기온이 선선합니다. 아직 한낮의 더위는 남았지만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죠. 길어야 한두 달 그까이 거 즐겨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물놀이는 못 가봤지만 동네 사우나 냉탕이라도 풍덩 어때요? 시원하시죠? 한지도 시원한 상상으로 건강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서화정님도요. 이번 한지도 시원한 상상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보내세요. 엄정화 콜 마이 네임 전해드리고 오늘 상식의 시대 함께 풀어볼게요.

현대사회의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소비자들에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새로운 마케팅 현상으로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공유하기 등을 통해서 서로서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이 마케팅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감성 마케팅, 2번 텔레마케팅, 3번 게릴라 마케팅, 4번 바이럴 마케팅. 네티즌들이 서로 공유하기를 통해서 서로서로 전달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감성 마케팅, 2번 텔레마케팅, 3번 게릴라 마케팅, 4번 바이럴 마케팅.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상식의 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식 퀴즈.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소비자들에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새로운 마케팅 현상입니다.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공유하기 등을 통해서 서로서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이 마케팅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예요. 1번 감성 마케팅, 2번 텔레마케팅, 3번 게릴라 마케팅, 4번 바이럴 마케팅. 1번 감성 마케팅, 2번 텔레마케팅, 3번 게릴라 마케팅, 4번 바이럴 마케팅.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도자의 처사에 네 가지 요령이 있나니 첫째는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처사하며 둘째는 소화를 놓고 전체를 살피며 가까운 데 얽매이지 않고 먼 곳을 관찰하여 대국적으로 처사하며 셋째는 인정과 의리에 바탕하여 화기롭고 유여하게 처사하며 넷째는 회개가 분명하고 시종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처사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2장 법문입니다.

0: 안녕아입니다.
1: 예.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아이유 바이서머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소비자들에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새로운 마케팅 현상,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공유하기 등을 통해 서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이 마케팅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Monday Kids, Bye Bye Bye, Big Naughty, featuring 이무진, Bye Bye, 화요비의 Bye Bye Bye, NSYNC의 Bye Bye Bye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바이럴 마케팅이었어요. 바이럴 마케팅은요, 네티즌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이나 상품을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만드는 기법인데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퍼진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죠. 지난 2000년 말부터 새로운 인터넷 광고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업이 직접 홍보하지 않고 소비자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라는 점에서 기존의 광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식당, 카페 등의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너무 또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제 좀 볼까요? 세경님, 4번 바이럴 마케팅이죠?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해변도로, 관음도, 날 입은 지는 오전에 걷고요. 오후는 에메랄드빛 바닷속에서 해질 때까지 놀았어요. 독도는 아쉽게도 못 갔습니다. 유유, 올릉도에 공항이 28년도에 개항한다고 하니까 다시 가서 독도까지 찍고 오려고요. 일상으로의 복귀, 특화장과 함께 시작할게요 하시면서 올릉도 다녀오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보는 순간 저랑 은서 작가가 막 탄성을 질렀어요. 너무 근사하고 날씨가 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너무 막 경치가 진짜 감탄이 나오는 경치 사진과 또 바닷속에 도미 가득한 바닷속 전망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처음에 스킨 스쿠버 같은 걸 하신 건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셨나 싶었는데 와, 전망대만 가도 저렇게 볼 수 있다니 와, 너무 근사한데요. 잘 다녀오셨네요. 그래요. 다음번엔 독도까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노은희님이 정답은 2번 하셨는데 텔레마케팅 땡! 바람 끝에 닿는 피부 감촉이 며칠 전과 다르네요. 가을 날씨 같습니다. 그래도 한낮은 덥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6156님 정답은 4번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8411님 4번 바이럴 마케팅. 요즘은 뭐가 좀 뜬다 하면 다 바이럴인 것 같아요. 5036님 4번이요.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에서 유리한 말인 줄은 몰랐네요. 6008님 4번 바이럴 마케팅. 자연스러운 게 포인트인데 요즘은 너무 티나는 바이럴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 좀 그렇죠? 7145님 4번 맞죠? 하하하. 보기가 전부 다 마케팅이라 살짝 당황. 평소보다 좀 난이도가 있었나요? 김순희님 4번이요. 하늘이 정말 예쁜 아침이에요. 7911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모델했던 막둥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됐어요. 연우님 더운 날씨 건강하게 말복에도 몸보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이에요. 뒷번호 1035 쓰시는 분 4번 바이럴입니다. 여전히 덥네요. 건강하세요. 7381님 정답 4번 바이럴 마케팅. 오늘 아버지 모시고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1035님, 7381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소야예요. 랄랄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의 시행령에 근거해서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인데요. 정확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복지나 재난관리와 같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군구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대면 사실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중에 정부 24 앱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서 세대별로 한 명이 대표로 한 번만 응답하면 방문조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부 24 앱에서 간단하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10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또는 복지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약 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민호이의 습관, 최낙타의 고백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강승윤의 직진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천교당 서정은 정자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팔목에 전에 없던 작은 상처가 하나 보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매일 들여다보면서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쁜 일이 생겨서 한 일주일 정도 저도 모르게 그 상처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 나 요즘 이거 안 쳐다보네. 내 몸에 있지만 잊고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일부러 들여다보고 꺼내보고 그런 불필요한 피로감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입니다. 조원선 하루하루.